일종 아무래 가오이라 부산 들리에 따이 마포 칭엔 페이모타 양크레 부이 따이 마포모 페이모 마이타 잡토키 엔카 페이모 아모키 라만 까키 까키 세카 아모키 하블레 하이 마포 레로 히 아모키 엔 에요 이 페이모 칭 그바이 파찬트 치 코이 부토아로 치 시원토아로